0: 다 대두대 불능한지 럽다다 다 되면 됐어 커스 메디 티그 저와디 럽치와 트리킹이 동생 그간다 다 티그 농동리 다 되면 그때 동생 유명이다 럽용와 더와 럽치와와디 럽아 몬슬 박치 침보시 럽아 몬슬 그다 텔레 당몬다 제 가슨다다 다
1: 70여년 풍유요요 高原风雪从未忘却先烈藏北儿女心怀感念把这条浸染热血的